0: 좋아 갑이야. 물어봐라.
1: 신발
2: 택시. 가래 가래 가래 게느라고 신발 택시 게느라고 신발 택시. 잡아서 하나 잡아다서 잡아구서 빠가 잡아간데 무슨 여기나
3: 야보
2: 그럼 이제 신발 택시 에타무리라오 구바아라 구바아라 전주과타 뇨브레치 마마 오마나무리리 에타무리라오 에타무리라오 마모겐다 루아니로 까바와라 치나비로 빠가 치로아냐마쿤디 마토베와 내구엔디데 수타무리라오 신발 택시 웬나무에노
1: 신발 택시
4: 조선배 조세
5: 먹사우시
4: 난게 트랩이라와 난니네 트트
2: Kajanja kava kazi, kati abakana katenga fava shaja tura zewa.
4: Mukaya katenga ge.

뚝뚝이 겨우 월급이야. 이거 먹거라. 가차가 짬뽕라 가차가 푸나 가차가 짬뽕라 무치만다 체비에 미사뇨 가차가 푸나 무치만다 체비에 미사뇨 buli lunaku okuva ku bbalaza paka ku lwokutaano ne Bruce omutabbizi ng'akuwa akafuna wano kulubogola ssinga